님 다녀가셨습니다. 출근했더니 벌써 졸리네요. 오늘도 힘내봐요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아, 오늘만 잘 버티시면 나스르키님도 주말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힘 바싹 주시고 오늘 잘 버텨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콘에 잊지 마요. 블락비에 떠나지 마요. 슈퍼주니어의 빛처럼 가지 마요. 새곡 함께합니다.

예, 골룸이 썬데이님께서 신청난 단약하셨습니다. 잔잔한 발라드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 시간 신청난은 잠시 후에 마감을 할 겁니다. 마감선이 이거지면 다음 방송 단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의 너에게, 김성면의 유리의 성, MC 더 맥스의 사랑을 외치다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하나 마감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담임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 사연도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건데요. 조장혁의 내가 가는 길 흐르고 있고요.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항상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나는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익숙한 하루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삶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오늘의 낯섦이 내일을 더 새롭게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 보내시고요. 담미님과도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알람 소리에 눈은 떴지만 온몸이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아침입니다. 이불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죠. 월요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남은 에너지가 바닥났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건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딱 하루만 버텨내면 시끄러운 알람 없이 푹 쉴 수 있는 주말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거창하게 잘 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가볍게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보내보자고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토닥임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꾸만 네가 생각나잖아. 차가운

커피 한 잔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제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지금도 눈을 좀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버스를 탔는데 제가 멀미를 해요. 네, 새삼 아 맞다 나 멀미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어제 다시 한번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는 멀미가 진짜 심했거든요. 시내버스도 잘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장거리 버스를 타도 뭐 그냥 견딜만 했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갔다가 저 오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와야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아 이게 이렇게 그래 맞아 나는 원래 멀미하던 사람이야. 굉장히 힘들어. 세상 어제 다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곧 깨어나겠죠. 정인이 엄마님께서 와주셨네요. 단민님 안녕하세요. 또 만나니 좋네요. 네, 저도요. 이렇게 와주셔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뭔가 여유가 있는 듯해요. 아들이 웬일인지 크게 보채지도 않고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오후도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리 자주 만나요, 정인이 엄마님.

0: 안녕하세요, 단미님.
1: 네, 안녕하세요, 꽁치님. 아침밥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밥솥에 밥도 많이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 밥을 안 해도 됩니다.
0: 그래요?
1: 우리 꽁치님께서 매번 그 식사 준비하시는 거, 네, 그거 많이 신경 쓰고 그러셨잖아요. 엄마 점심도 챙겨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엄마가 이거 드시고, 뭐 형이랑 저는 이렇게 먹고, 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오늘은 밥이 있다면 냉장고 대충 털어서 뭐 이지가지. 아, 여러분 이지가지라는 말 아세요? 이지가지 그냥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좀 걱정거리, 아니 걱정까지는 아니고 고민거리 하나 덜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과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네요. 네, 우리 꽁치님도 좋은 하루, 맛있는 거 드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루미구구님이세요. 비 오니까 금요일 들뜨지 말고 차분히. 나는 내일 섬에 놀러 갑니다. 동생들은 벌써 도착했고요. 섬이요? 어디? 네. 주말마다 가장 바쁘게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캠핑 하시는 거죠? 근데 비 안 와요? 비 오는 곳이 많던데. 별탈 없이 재미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내일 하루 출근합니다.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제디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들으셨습니다.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들으시면서 그러시겠어요. 어머, 너무 할 말 없나 보다. 뭐 저런 말을 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근데 조금 더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진짜 이렇게 생각대로 되는 게 진짜 없구나. 저는 좀 계획형이거든요. J예요, J.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던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돌발적인 이벤트들 있죠. 이제 좀 그런 거에 저는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좀 다 알아야 되는, 뭐 제가 다 그걸 그 계획해서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대충이라도 뭐 요 정도 정도는 되겠지? 그게 안 되면 뭐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너무 없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네, 평소보다 조금 더 늙어가는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 40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1년이 몇 분 같고, 이런 얘기 우리 재미나게 그냥 나눌 때가 있는데, 요즘 특히나 더 좀 힘듭니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청해주셨던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그리고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썸 들으셨고요. 센치신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센치신님께서 청해주신 곡 듣고서 사연 가져올게요.

센치신님이십니다. 단민이 안녕하세요. 또 주말이 다가왔네요. 시간 참 빠르죠? 네, 빠릅니다. 이번 주는 밀양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최근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내봐야겠어요. 혼복, 남복 두 종목을 추천하는데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 가족을 제외하고서 저만큼 진심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가족 제외하고 아마 제가 1등일걸요? 흐린 날씨이지만 마음만은 맑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제가 진짜 센치시님 존경합니다. 이거는 찐이에요. 네. 찐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찐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네, 진짜예요. 오늘 점심은 어머니랑 짬뽕 한 그릇을 할 예정입니다. 간만에 먹고 싶어졌어요. 단미님도 방송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존경하는 사람, 네, 이런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냥 그렇게 계속 있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요즘 좀 제가 또 굉장한 이 심적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예전에 약수터 다닐 때 아시죠? 그때 그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그 소나무 전 진짜 그 친구들이 너무 좋거든요. 걔네는 안 변해요. 맨날 그냥 제가 봤을 때 아름답고 그 본받아야 될죠? 아니, 소나무한테도 본받을 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주는 그 좋은 기운이 항상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한참 약수터 다닐 때 사람 때문에 좀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와, 내가 이제 나무랑 친구를 해야겠다 싶을 만큼 그 친구들한테 네,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센치신님도 제가 예,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굉장히 예, 응원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그대로 그렇게 계셔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나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까요?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달빛사랑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재봉틀 고양이님이신데 와우님 사연을 빼먹었네요. 아이고, 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세질레단 단미님. 네, 안녕하세요 요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편안하게 하늘호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안정감 느끼고 있습니다. 공갈 적꼭지 같은 하늘호수 방송국. 맞아요. 저희 애들은 공갈 적꼭지를 안 썼거든요. 이렇게 물려주면 폭 하고 뱉어내가지고 저희는 저는 이제 공갈젖꼭지의 그 좋은 기능들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이 공갈젖꼭지를 매우 잘 사용을 했으니까 하늘호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단미님 좋은 음악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자주 뵈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자주 만나요 우리. 청해주신 임가영의 그 밤 아래 우리도 들으셨고요. 심규선의 부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봉틀 고양이님, 피곤함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찌든 얼굴로 겨우 일어나 출근해서 언니에게 왔습니다. 시간적 속도와 일에 대한 진도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갑니다. 이런 현실이더라도 그래도 걸어가는 이유는 숨이 헐떡거리고 뼈마디가 욱신거려도 가고 싶은, 아니 걸어가고 싶은 그 과정. 그런 와중에 어제 미팅에서는 대표가 직접 커피와 견과류 한 봉에 쿠키까지 건네주면서 소정씨 실력 발휘 좀 해줘요. 제게 이렇게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처님 예수님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쓸데없이 말했죠. 소정씨 실력을 아니까 대표님도 잘 보이고 싶었겠죠. 언니처럼 성격 좋고 너그러운 제가요? 제가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거 같으세요? 일단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격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너그러운 건 예, 나이 들면서 너그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놨다고 해야 되나? 예,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겠는데 도저히 그 멘트에서 정직성과

정직성과 신빙성,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요. 날씨와 컨디션이 전혀 좋지 않지만 언니와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목소리로 오늘 하루를 견뎌갑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네, 뭐라도 좀 위로가 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행운이니까요. 저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홀짝홀짝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은 우리 나스럽게님이십니다. 바쁘고 배고프고 졸려요. 힘내봐요 하셨네요. 네, 오늘만 잘 버티면 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쉬시는 거 맞죠?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하루 출근해야 돼요. 조금만 더, 네. 아주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너무 또 막 그래 막 힘내자 엄청 힘내자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지금 하고 있는 딱 거기까지만 더 하지 마세요. 그만큼만 힘내시면 됩니다.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변하지 않는 무언가에게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좀 낯간지러워서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우리 하늘호수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름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좀 요즘 심적으로 힘든데 안 힘든 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날이 있기는 한 건가? 뭐 어쨌든 네. 많은 위로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 달빛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저는 언젠가 그날 그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습니다.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가도 같습니다. 인생은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늘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은 즐겁게 즐기는 겁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인생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있나요? 저는 그냥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나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 있죠? 그런데다가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랬더니 더 피곤해요. 몸과 눈이 뭐랄까요? 자꾸 감긴다 그럴까요?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데 자꾸 감기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가족분들 밥씨의 여인 달빛사랑이 이렇게 꾹꾹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언제나 즐거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단미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랑스럽고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길 기원하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습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죠? 이 습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아자아자 화이팅하는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첫 곡 보내드린 노래는 파테꺼의 졸음쉼터라는 노래하고 바다 보러 갈래라는 노래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요, 리센의 프리티걸이라는 노래. 그리고 오늘 오프의 오픈더도라는 곡, 이렇게 두 곡, 그리고 한 곡 더, 2PM의 보고 싶어 보러 갈게,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네, 점심 맛나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먹었어요. 집에 밥이 조금 있어서 컵라면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따서 밥 말아서 먹고 그러고 왔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컵라면 이런 거 먹으면 배가 쉽게 꺼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없고 이제 컵라면도 없고 먹을 거라고 과일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먹고 싶을 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만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배볼록하게. 반찬은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리고 배 톡톡 튀기면서 텅텅 튀기면서 아 잘 먹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흑장미님께서는 죽 시켰대요. 죽 죽겄대요. 머리가 아파서 어쩜 좋아요. 약 먹어도 안 듣는데요. 어때요? 우리 흑장미님 어떡하면 좋아?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홍경민의 가자가 베이비복스의 우연, 잭스키스의 기사도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 언니 반가요. 날씨 너무 더워요. 쓰레기 버리러 잠시 나갔는데 너무 더워요. 습해요. 너무 습해요. 오늘 이상하리만큼 아들이 조용해요. 보채지 않나요? 이대로 쭉 가길 빌어보아요. 오늘도 잘 들을 거고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언제나 건강한 거 잊지 마시고요. 날씨가 습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길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잭스키스 한참 잘 나갈 때, 그 예전에 몇 년도죠? 2016년도? 이거 2016년도에 발매된 노래가 아니고

팔라운더에 불른 노래라고 합니다. 2000 그때 제가 운동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TV도 못 보고 뭐 그랬던 시절이라서 어떤 노래가 흘러들어가나 저는 드물지 않게 그 뭐 발라드도 좋아했지만 샹송 같은 거 제3세계 음악에 좀 많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샹송을 좀 좋아해서 그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샹송이 우울한 노래들이 많죠. 그랬는데 이 노래 제가 일할 때 옆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인기가 엄청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렀던 기억, 귀에 들렸던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잭스키스의 기사도, 베이비복스의 우연. 베이비복스의 우연이라는 노래 참 저도 좋아요. 홍경민, 한참 잘 나가던 사람들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다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문명진의 가르쳐줘요, 리치의 집으로 가는 길. 이 노래들 또한 또 옛날에 많이 즐겨 듣던 노래들 중에 한 곡도 있네요. 문명진 노래, 저 문명진 노래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노래도 사람들 많이, 아마도 사람들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그쵸?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떡 택배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저번 달에 처음 시켰을 때 맛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두 번째로 시킨 것은 실온에서 오래 둔 채 너무 녹여 먹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어서 냉동실에 장기 보관 시켜놨습니다. 오전에 두 조각 꺼내 먹었는데 이번엔 너무 꽁꽁 얼어서 위에 이빨이 아프네요. 어째, 좀 녹여서 드셔야지. 한 15분, 30분만 있으면 다 녹을 텐데. 임플란트에서 잇몸이 약한 부분이 좀 아파서 잇몸 보호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맛난 것을 좋아하는데 딱 떡은 많이 먹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콤한 것이 땡기는 중입니다. 원래 타이밍 봐서 라면 한 봉지 요리해 먹어야 할 것 같네요. 별빛사랑님, 점심 든든히 드시고 오시는 거죠? 즐겁게 방송하시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떡을 30분 정도만 내놓으면 녹잖아요. 그리고 뭐 녹은 상태에서 그날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쉴 거를 감안해서 조금 빨리 먹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 임플란트 했는데 또 큰일 날라고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원래 타이밍 봐서 먹지 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겁니다. 저도 신 컵라면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왔어요. 매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정혜인의 그대 내게 다시, 이젤의 헐츠, 그리고 김수영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세 곡 청해주신 우리 햄바이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긴 외근 일정 마치고 드디어 사무실 온전히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외근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힘내보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역같은 사랑 OST입니다. 집사람이 정혜인 팬이라 남겨봅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누가 누구네 나온지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마 지금 하는 거 끝났나? 그 넷플릭스에 잠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봤는데 드라마는 아직 못 봤어요. 정혜인이 주인공이군요. 정혜인 좋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혜인이 나온 거는 뭐 믿고 볼만합니다. 우리 햄바이오님 날씨가 습하고 더운데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오후 시간은 시원한 데서, 아 맞다, 여유 주인공이 친일파여서 후순이라서 시끌시끌한 하영이죠? 하영이란 사람. 걔는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휩싸여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오후 시간은 즐겁고 편한 시간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행복한 주말길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노래 좋네요. 역같은 사랑의 OST곡 세 곡 함께 전해드렸어요. 저는 드라마 중에 그 남궁민이 나왔던 드라마 그거 잘 봤어요. 재밌게. 뭐지? 병원의 암투를 그린 그 드라마잖아요. 덕분에 잘 봤어요.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고 또, 그 누구죠? 소지섭 나왔던 거.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요즘에 재벌 영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 킬러? 맞나요? 그거 열심히 또 보고 있고요. 요즘은 드라마 잘 안 봤는데 그거는 꼭 챙겨서 봅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아이의 내 손을 잡아, 엄정화의 포이즌, 김현정의 멍. 해곡 청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랜만이죠? 이제 자주 뵐게요. 밥쉐인 오셔서 밥 차리려고요. 오늘의 메뉴는 장조림, 두부조림, 닭볶음탕이 남아있는 감자 이렇게 먹고 치우려고요. 사랑님도 맞지 마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부녀 킬러. 너무 방정맞게 웃은 것 같아. 유부녀 킬러, 주부 킬러. 우리 와우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에 그 남궁민에 나오는 여자, 거기에 허리 아파서 들어 누운 여자. 어디 가셨어? 오셨어요? 저 생각 안 했나요? 이러면서. 아이, 왜, 잘 안 되네. 덕분에, 우리, 감자, 장조림, 두부조림. 저 두부조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볶음탕. 장조림도 있고, 두부조림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고요. 장조림은 있고, 닭볶음탕 대신 등갈비찜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닭볶음탕에 감자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감자만 있으면 돼요. 거기는 안 먹고. 맛있게 드시겠어요? 침 넘어갑니다. 맛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게, 즐겁게,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엠플라잉의 노래를 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낯설었게님입니다. 온앤오프의 여름 끝, 엠플라잉의 윈터 윈터, 그리고 골든차일드의 그러다 봄,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 온앤오프의 노래가 겹쳤어요. 그래서 어떤 곡을 전할까 하다가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국수 시켜놓고 빠르게 적어봐요. 시원한 콩국물 쉬운 거네요.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나스라께님, 콩국수 시원하겠습니다. 벌써 지금쯤은 다 드셨겠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언제나 즐거움 가득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한올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달빛사랑 이제 신청곡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에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다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라고 그 노래 두 서너 곡 하고 예쁜 사연과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습한 관계로 요즘이 그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많이 밀려오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가을 문턱으로 넘어가면서 오는 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 때는 이렇게 오지 않고 뒤늦게 장마가 오는가 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여름밤의 꿀 산이 네이나가 부릅니다. 여름의 여자친구 부른다. 싹쓸이의 노래 그 여름을 틀어줘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지고 의심과 함께 늙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과 함께 늙어갑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어지고 절망을 느끼면 늙어간다고 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하고 나를 낮추면 아름다워진다고 하네요. 우리 아름다워지고 젊어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방탄소년단의 On, 그리고 제로베이스 On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네, 저 달빛사랑 이제 물러갑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려요, 짱이에요.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생신이셨는데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제 방송을 너무 길게 해서 몸살이 났어요. 무리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아침에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지금 아침에 약 먹고 죽 먹고 지금 약을 또 먹었더니 그나마 조금 나은데 계속 속도 안 좋고 몸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네요. 하루 무리했다고 그럴 나이인가 봅니다. 자, 기가 차서 추천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노래가 진짜 기가 차죠?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해 드릴게요. 스위티지의 올리고팝 그리고 여름궤도라는 곡까지 두고 전해드리고 옵니다.

오늘은 비가 오더라고요. 되게 어플이 진짜 계속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비가 잡혀서 비가 오고 있길래 어플을 켜서 봤더니 나절별로 이렇게 하면 비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별로 하면 비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여튼 네, 신나는 노래로 전해드려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햄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우리 바오님 사연 진짜 얼마만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자꾸 바람이 들어가죠. 사무실에서 호수 방송 들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동안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내일 일해요. 아마 주말에, 이번 주말은 멘트 방송은 못할 것 같아요. 제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신청곡만 전해드리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

네. 신청하신 곡 신혜영의 마지막 사랑, 김정민의 마지막 사랑, 조성모의 마지막 사랑까지 마지막 사랑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악마님이 오늘도 방송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시까지 방송 서버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4시까지는 멘트를 할게요. 4시까지는 멘트를 하고 그 후로는 제가 멘트는 못하고 신청곡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오신다 그래서 잘 수도 없는 상황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신청곡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감은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7시까지 노래를 다 틀어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마감을 일찍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여튼 제 뒷방송은 7시 인연일인 걸로. 자, 다음 사연은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학장님. 부산은 덥습니다. 현재 33도가 넘어섰네요. 33도쯤이야. 막바지 더위가 상당히 길게 이어질 듯 합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저는 방송병이 더 문제인데요. 방송만 안 해도 살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자키 좀. 남은 여름 잘 버텨낼 수 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끝났어, 네, 비어네이퍼의 스마일 마스크, 조선힙합의 지 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까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바지 더위 조심하시고, 네, 우리 사모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필사마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은 합니다만 몸땡이가 말을 안 듣네요. 머리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신 거죠? 죽 먹고 약 먹었더니 머리 아픈 건 좋아졌는데 네, 몸이 아파요. 몸살이 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약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그냥 주말이나 이럴 때 제가 제 할 일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신청곡 전해드리고 가끔 올라오는 사연 전해드리고 하는 건 제가 진짜 밖에도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청곡을 늦게 전해드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편하게 하는 건데 근데 어제처럼 3시간 하고 또 2시간 하고 이럴 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방송하는 동안 내내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진짜 어제 누웠다가 일어나서 아이 막내 파스타 해주고 또 누웠다가 또 둘째 또 파스타 해주고 뭐 그랬더니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머리까지 몸살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스트랩실 효과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랩실이 은근히 좋아요. 병원 약도 효과를 보고 있고 좋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키들은 스트랩실 많이 먹어요. 네. 아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아플 때 잘 챙겨 먹는다 뭐 이렇단 얘기입니다. 덕분에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이거는 유통기한이 좀 있으니까 목 아플 때를 대비해서 사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팀의 사랑합니다. 진영의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리고 이준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목소리 자체가 감동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진영과 이지우는 저에게 늘 감동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 제가 AI를 많이 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진영하고 이지우만 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신청곡은 꽁지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아니,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쉬어야 할 듯 합니다. 잠시 쉬고 다시 대기해야겠네요. 네. 우리 꽁지님 잠을 잘 못 주무셨나? 힘들어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에이핑크 그리고 청아의 곡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했고요. 오늘 그래요. 이따가 시간이 괜찮으실 때는 또 신청곡만 해주시면 제가 신청곡은 또 전해드릴 테니까 다녀가 주시고요. 신청곡만을 마감선을 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둘게요. 멘트 안 하면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꽁치님 신청곡 준비해드리죠.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찬스가 왔어요. 소강 상태라서 얼른 마트 다녀올게요. 오늘은 어묵국 시원하게 끓여 먹을까 해요. 댕겨올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장미님 하시면서,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왁스의 오빠, 저는 오빠보다는 오빵 이게 더 좋은데 김아중의 마리아까지 청해주셨어요. 다녀오셨을라나 싶어요. 네, 지금 여기도 소강 상태입니다. 또 올 것 같아요. 이 밤이 지나면 말이죠. 여튼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 좀 시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시원해질까 모르겠어요.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주말 지내고 지나고 네, 봬요.

You always be my boo. 나스럭기님 다녀가 주셨어요. 바빠서 빠르게 올리고 한 조끼 두고 가요.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하시면서. 그러게요, 고생이 많았죠. 다음 주 시간표는 더 난리입니다. 저걸 다 어떡하지? 신청해 주신 곡 윌클리의 태그미, 스테이시의 어색 에이셉. 이제 뭐 한글도 못 읽네. 케플러의 와다다 신청곡으로 모두 준비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신청곡은 제가 멘트로 다 준비해 전해드릴 거고, 멘트는 4시까지 이어지고 그 뒤로는 신청곡만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우리들의 발라드와 우발 라디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지훈 노래가 나갔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안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박서정, 이민지, 제레미가 함께 부른 취중등담 요 곡 엔트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지의 말리꽃, 홍승민의 아니 홍승민과 윤희가 부른 그 남자 그 여자, 송지우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준비했어요. 아, 네, 전해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면서 위에 올라온 신청곡 전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7시까지는 신청곡만 준비해드립니다. 저 오늘도 멘트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 시간 동안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네,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7시까지는 신청문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부터는 인연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마감선은 네, 6시쯤 그을 건데 그 전에 신청곡이 많아서 6시 넘어갈 것 같으면 먼저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지나고 제가 다음 주도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말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주말에도 아마 신청곡만 전해드릴 것 같아요. 목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월화는 2시간인데 수요일 4시간 그리고 목요일 풀 금요일도 4시간 잡혀있어서 네. 조금 쉬면서 방송하도록 할 거고요. 네. 주말 동안 쉬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전해드릴 테니까 주말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연님께서 다녀가시면서 꺄 우리 장면이다 장면님 오늘도 장시간 방송으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몸도 안 좋으신데 몸도 잘 챙겨가면서 방송하세요. 밥도 잘 챙겨 드시고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곡도 네, 순서대로 이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나스럭키님께서 할 말이 너무 진짜 많지만 괜히 저 때문에 멘탈하실까봐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힘내봐요 하셨어요. 진짜 쓴 것 중에 제일 길게 쓰셔서 네, 읽어드리고 넘어가요.

리모컨이 하나쯤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깜쪽같이 사라집니다. 소파 밑에도 찾아봐도 없고요. 테이블도 찾아봐도 없고요. 냉장고까지 열어봅니다. 물론 냉장고에 있을 리는 없겠죠. 네, 그런데요. 가끔 우리의 인생도 리모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채널을 바꾸고 싶은데 어쩐지 자꾸 다른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럴 때는요, 리모컨을 찾느라 애쓰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장면을 그냥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차피 인생은 되감기 버튼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왔습니다. 네, 2시간 빨리 왔죠. 네, 벌써 금요일이죠. 네,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하는 시간 9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우리 흑장미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몸도 좀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게요. 출발합니다. 뮤직 큐!

어린이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에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세이레디오 이용하고 계실 거고요. 네, 인나이브 쪽 인나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와 함께 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또한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라이브 쪽으로 오셔서 네, 음악 신청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퇴근길에 오르신 분들 계실 거고요. 집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9시까지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간 듯 합니다. 네, 아무래도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하루를 쉬고 나니까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금요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우리 직장인들은 뭐, 쉬면 좋은 거 아닐까 합니다. 그쵸?
1: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 건 창가에 앉아.
0: 네, 부산은 덥습니다. 오후 한때 한 34도까지 최소 샀다가 지금은 29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자주 뵈니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많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부산이 좀 저희가 있는 곳보단 좀 더운가 봐요. 그쵸? 제가 있는 곳은 오늘은 비가 좀 많이는 아니고 보슬보슬 내렸다고 해야 되나? 네, 살짝 내려서 덥지 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0: 네, 우리 필사마님도 한 주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네, 주말은 또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이 르센의 Pretty Girl,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 에이핑크의 My My까지 네, 청합니다 하셨는데 세 곡 함께 하도록 할게요.
1: 오늘도 난 네 곁에 머물고 싶어. 창가에 앉은 사람.
0: 네, 이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니님, 오늘은 조금 일찍 만나네요. 맞아요, 2시간 일찍 왔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는 건 약과와 물 그리고 과자 조금 다 했네요. 아니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그래도 돼요? 아이 키우면서 막 든든하게 먹어야 될 텐데. 오후에 아들 자길래 밥 먹어야지 했는데요, 30분도 안 돼서 깬 거 있죠. 아이고 결국 못 먹었네요. 네,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요, 아들은 간식이랑 몇 시간 뒤 저녁밥도 먹였네요. 네, 이따가 늦은 시간에 아들 꿈나라 갈 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시간 날 때 뭐 수면도 취해야 되고 또 시간 날 때 먹는 것도 마구마구 먹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신청하신 곡이 자우림 씨의 25, 21, 나윤건 씨의 나였으면, 성시경과 나월의 잠시라도 우리, 네,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사진을 보다 보면 참 이상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그때는 내가 뭘 걱정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진 속에 나는 참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의 내가 걱정하는 것들도 몇 년 뒤에는 그때 내가 이런 걸로 고민을 했었구나 싶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걱정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작아질 일들도 참 많으니까요. 네, 여기는 한으로소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인이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9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고 마트에 가서 고구마 한 상자 사가지고 와서 마실 물 끓이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나왔나요? 네. 저는 고구마가 이제 지인이 또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캐는 계절이 왔네요.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네, 저녁 날씨는 아주 살짝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니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은 오늘 저녁에는 메뉴가 뭐였을까요? 하루 잘 보냈어요? 떨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네, 청해주신 곡은요 우리 전진의 와 그리고 원투의 Very Good, DJ DOC의 머피의 법칙까지 네, 신청해 주셨는데 쭉 듣도록 할까요?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네, 우주 유일무이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제 이어 오늘도 방송 오셨죠? 네, 늦은 7시 밥시 방송이셔서 시간에 쫓기진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부서 넘버2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네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무튼 스위트님도 일할 때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치면 안 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친 마음을 살며시. 네, 덕분에 제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좀 더 일찍 나가야 하고,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할 예정입니다. 휴무 제한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월급은 병아리 눈꽃만큼 주문서. 아이고. 네, 주말 풀 출근이지만 그럼에도 불타는 금요일이니 우리 누나 방송 들으며 즐겨봅니다. 이제 별빛이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 아, 네, 월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라도 조금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타는 입장에서는 암만 많이 타도 그냥 뭐 병아리 눈꺼만큼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거는 뭐 합의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은 푹 쉬시는 거 아시죠? 네, 비록 멀리 있지만 언제나 누나 곁엔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치지 않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이어가시고요. 저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난 너를 바라보며 너와 이렇게 눈 맞추며 아무런 얘기. 네, 청해 주신 곡은요, 범진의 오늘 밤에 내가 꿈에 나왔으면 해서, 리즈의 터널, 전상근 씨의 상사평까지 함께합니다.

0: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누가 때렸을까? 나는 아닌데 누구야?
1: 지친 노래를 불러
0: 그래요. 요즘 방송을 막 장시간씩 하니까 너무 피곤하죠. 많이 힘들 건데 어쩌지? 토닥토닥이라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말에는 좀 쉬어야겠어요. 언니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아무튼 좀푹 쉬어야 될 텐데 말이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렇게 컨디션이 그냥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럴 거예요.
1: 방금까진 시원했는데
0: 네, 이번 주 주말은 좀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윤딴딴의 새벽 더위, 박윤화, 유승우의 여름밤 피크닉, 네, 우효의 청춘까지 함께합니다.

네, 오늘 9시부터는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은지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인현이 안녕하세요. 네, 인현이 당뇨와 지방간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쿠.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네, 건강은 늘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말입니다. 요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우리 아연님도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그래요. 아,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입원하는 거 좋지는 않지만 얼렁얼렁 나오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은지님 당뇨 수치가 빨리 내려가서 퇴원하고 싶네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바쁠 때는 뭐 병원에 살짝 입원해서 영양제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지만 하루 이틀 막 지나다 보면 병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그쵸. 안 아픈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종종 많이 여기도 저기도 막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얼른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9시 네, 뵙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더 행복하고 멋진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인생을 판가름한다.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버텨내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어둠을 견디고 계셨을 여러분께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빛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하루 끝자락에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이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피자마님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타비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에겐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어요. 일도 많았고 응급 상황이 자주 생겨서 탈도 많았더랬죠. 주말은 병원 일은 지우고 누구보다 즐겁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 되게 편안하게 쉬는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출근하고 또 다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휴식을 보낼 텐데요. 그리고 난 후에 아주 바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쉬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쉬는 건데요. 사실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쉬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분산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꿀같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101의 에너제틱 그리고 빅뱅의 빅 코르티스의 레드 함께 해봤습니다.

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보냈다고 인정받을까?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꽁치님의 신청곡도 함께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야식이 생각나는 그런 밤입니다. 분노 게이지가 쌓이지만 꾹 참고 시원한 우유 한 모금 드링킹하고 냉동실에서 콩 쑥개떡을 꺼냈어요. 매콤한 것이 생각이 나지만 다행히도 간식 창고에 너구리 라면, 안성탕면 라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아주아주 심야에 몰래 한 그릇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소 편안한 금요일 밤이니까 마음껏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꽁치님의 오늘 시간이 뭔가 좀 꿀 같은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데이지 다 괜찮은 척하고 D.A.D의 달라졌을까 우리 어쿠스틱 콜라보 그리워하는 나 그리워지는 너 함께했습니다.

성혁구이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얼마 만에 뵙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신청곡 합니다 하시면서 게시판 다녀가셨는데요. 아이유 마시멜로 그리고 함께 하신 곡 김종국의 이 사람이다 전해드렸습니다. CN블루의 사랑빛 그리고 티아라의 데이바이데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반갑네요. 그동안 듣고는 계셨던 거겠죠? 앞으로 자주 만나 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분을 만나니까요. 아, 그래도 생각이 나면 또 다시 돌아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도 우리 한우로수가 기억 속에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일기입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분명히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여름이더라고요. 얼마큼 이 여름이 더 불타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름과 그리고 가을의 그런 중간에서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덥다는 거. 전기세를 살펴봤는데,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이 더위가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 어떻게 좀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또 힘들게 생활하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에어컨 가동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 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곡입니다.

음악만으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임재범의 위로 함께 해봤고요. 한올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조선 힙합의 구름이 예뻤던 게 아니야.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딱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반갑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오늘도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래 제목에 담긴 말들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해요. 가질 수 없는 이라는 말과 이별 아닌 이별이라는 말. 둘 다 이상하죠?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쪽으로 가 있고 이별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감정이 다 이름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을 텐데 사랑은 유독 그 경계에서 자꾸 머무릅니다. 좋아한다고 하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끝났다고 하기엔 아직 마음 한쪽이 붙잡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다고

고 하기도 하고 이별 아닌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애매한 자리에 가장 오래 머무는 감정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이만 물러날 시간이 다 됐네요.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오로스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는 것 같으면 또 금방 언제 왔느냐 하듯이 여우비처럼 금방 그치고 또 덥다 싶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아 요즘 날씨 진짜 알 수가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정말 대책 안 쓰는 요즘 날씨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추석 명절도 있고 한데 조금은 뭐 약간 긴장되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요? 또 아직 휴가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휴가 갔다 온 후유증 그리고 아직 못 가신 분들은 휴가 날짜만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새 8월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참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한 건 없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그래요. 추석 때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타핑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뭔가 잘 안 풀려서 예 심란하신 우리 스타핑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출발해서 저는 1시까지 달리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하늘우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 가요로만,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늘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늘 웃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늘호수가 아닌가 싶네요. 하늘호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만나러.

반갑습니다, 꽁치님.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더워서 목이 타길래 멀리 떨어져 있는 마트에 갔다가 왔습니다. 제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남은 컵 얼음으로 두유 넣어서 마시고 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지네요. 샤워도 해야 하는데 자기 전에 해도 될 듯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아무리 시원한 거를 마시고 마셔도 그때뿐이죠. 갈증은 계속 나고, 샤워를 하고 나와도 샤워할 때 물 뿌릴 때만 시원하지 그 다음은 또 바로 예 더워요. 습하고 덥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은 가고 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9월달 10월달에 오는 태풍들, 우리나라를 잘 비껴나갈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처럼 거제에 내린 비처럼 그렇게 마구마구 쏟아지지만 않으면, 적당히만 내려준다면 좋을 듯 싶은데 말이죠. 2AM의 미친 듯이 노을과 245가 부르는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까지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요즘 운동을 게을리 했더만 몸이 처지는 느낌이에요. 여름 탓도 있겠지만요. 달밤에 체조하면서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조선 힙합의 어두운 밤일수록 우린 더 빛나니까 라는 노래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예, 날씨가 밤에는 그래도 좀 시원하긴 한데 습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이라도 시원하게 부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달밤에 체조한다. 저도 잘해요. 달밤에 체조하는 거 좋아해요. 언제 같이 할까요? 예, 여보세요님의 신

신청곡 함께 했고요. 먼저 전해드렸어요. 편한 밤도 되시고요. 오늘은 신청란이 너무 조용해요. 예,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청란에 신청곡 올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올리시면 일빠.

단윤이 안녕하세요. 오늘 12시부터 금식하고 아침에 CT 찍어요. 어? 건강검진 받으시나?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 왜 금식하는 날은 내가 먹고 싶은 면을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뭐 이럴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뭔가를 못 먹게 된다고 생각되면 왜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안 먹어야 될 때는 더 많이 배고프지 않나요? 우리 은지님도 만만치 않게 드시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만만치 않게 드시는데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플까. 12시 되기 전에 빨리빨리 뭐라도 확 드세요. 그러면은 잠도 잘 오고 아마 아침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티 잘 찍고 오세요. 윤종신의 좋니 여은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함께 하겠습니다.

들어보는 것 같죠? 정건우 씨의 롤러코스터. 예. 예, 잘 들었고요. 포스트맨의 노래예요. 그리워, 그리워하다. 먼데이 기즈의 그대여. 김나영이 부르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 이렇게 세 곡 이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53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호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하죠, 일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하느라 많이 늦었어요. 설마 안 받아주진 않겠죠? 오늘 되게 조용하네요. 안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신 우리 행복하죠, 일님. 안 보여서 슬펐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신청하신 노래 가비엔젤 리멤버 노래 청혼 플라워의 눈물 이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놀아줄 거죠?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거북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죠. 나를 잊지 말아요. 오늘 다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외로웠어요.

오늘은 재무부 장관의 마시라는 날 세 번을 조불다 강한리로 대리로 가는데 해필이면 시간은 돌공이 가요 비타민 시청하는 시간 러닝크루 결성 1일차 해산 이게 뭐냔 말이야 늦어서 죄송합니다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이게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꽝이지 솔스타의 Only One For Me 신용별의 이게 뭐냔 말이냐 운별의 서툰 이별을 하려 해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다들 오늘 군장감이에요.

슬슬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 이번 주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죠. 1시까지 하고 나면 다음 주에나 여러분들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 순서를 좀 바꿀게요. 체리님의 신청곡 먼저 함께 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노래죠. I Love You 드라마 OST곡 그리고 조성모의 노래 우리 김부장님의 신청곡 두 분의 신청곡을 합쳐서 이곡 먼저 함께

자, 볼까요? 예. 김 부장님의 신청곡 박명수랑 제시카가 부르죠. 냉면. 그리고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영탁스의 나니 나니 못나니 나니의 콤플렉스. 예. 그리고 우리 김 부장님의 신청곡 쿨의 해변의 여인까지 세 곡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여기서 안녕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신나고 기분 좋은 그리고 행복한 만남 이어가자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늘 외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그리고 덤으로 하늘로스와 함께요. 지금까지 하늘로스 자키 나니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